0: 아, 누가 좋았네.
1: 나라 인수로 내려가 하면 이게 뭐야 먹을 수로 있죠.
2: A playlist full of hits. Saturdays just sound better here. Why?
3: Go outside. Big time forward.
4: Starboy there, so.